야, 노래가 정신없이 휘몰아치네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씨아 이보람의 매일 이렇게 비가 내려, 류민희의 가슴이 차가운 여자, 제이세라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청해 주셨습니다. 토번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감자탈기를 지고 누웠더니 시간이 오전 8시가 다 되어 있네요. 바쁘니까 후다닥 다녀갑니다. 토번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나봐요. 감자도 찌고 달걀도 삶아놓고 아침부터 열일해서 고단했나보죠. 잠깐 누웠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서 깜짝 놀랐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잠깐 방심하면 시간이 막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미리 해뒀으니까 마음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후다닥 한 분 안겨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는 일 순조롭게 잘 풀리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정인 연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구 옆 동네 지역인 경산에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요. 집안이 습하기도 하고 더워요. 어제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아들 대학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이 아파서 한 달 입원하고 해서 발달검사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가고 소아과, 재활의학과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어제는 오전 일찍 8시부터 나갔었어요. 오전을 병원에서 다 보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 임플란트 한 거 이제 본뜨기만 한다고 해서 갔는데 치과 1시간 반이나 걸리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간 보냈네요.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아들은 발달이 이제 느리지 않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좋은 얘기를 들어 기분이 좋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허각의 행복한 날을 김현성의 행복 청해 주셨습니다. 네, 종일 병원에 계셨네요. 아침 일찍 아들 진료받고 오후에는 또 본인 치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 들은 소식이 참 반갑네요. 아이 발달이 느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 한마디가 어제 피곤함을 다 잊게 해줄 만큼의 큰 선물이었 것 같은데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애쓴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저도 함께 기쁩니다. 오늘도 경산에 비가 내려 조금은 덜 덥겠지만 습해서 불편함은 있겠죠. 그래도 어제보다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세절예단 단미님 방송입니다. 단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DK의 별이 될게, 김장훈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청해 주셨어요. 비주맘님 오늘은 바쁘셨는지 짧게 다녀가셨네요. 아무래도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신청곡들 보면 빗소리처럼 잔잔한 감성적인 노래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오는 아침과 참 잘 어울리는 선곡인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잠시 여유 가져보시고요. 비오는 하루 집안 마음만은 촉촉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름이 썬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롤라의 프로와 아마추어 듣고 계시고요. 김건모 어제보다 슬픈 오늘, 홍경민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훌훌 털고 지옥의 7월 시작해 봅시다요 라고 주셨네요. 네, 7월이 시작이 됐죠. 어제가 아니고 그제였겠죠. 네, 그제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뭐 이미 지난 일은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않는 게 좋겠죠. 예, 지난 사고는 기억에서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7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 지옥의 7월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한 달이 되면 좋겠네요. 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번 달도 건강 잘 챙기면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

오늘 마지막 사연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최영준 아마도 그건 청해 주셨는데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원곡이 거의 한 6분 20초? 노래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리메이크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긴 곡은 방송에 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진섭의 노래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 썼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틀었었는데 틀고 보니 저 노래도 거의 6분이더라고요. 오늘 노래들이 좀 긴 노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외근이 있어요. 잘 들을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비가 오는 날이라 오후에 외근이면 평소보다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오후에는 아마 어지간하면 전국 대부분의 비가 제주를 제외하고는 그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길 바라봅니다. 비 맞으면 또 몸이 금방 지치니까 우산 잘 챙기고 이동할 때 미끄러운 길 조심하고요. 오늘도 바쁜 하루 되겠지만 하는 일 잘 마무리하고 퇴근할 때 뽀송뽀송한 길로 퇴근하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7월의 첫날이 비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비의 양은 다르지만 촉촉한 빗소리 덕분에 한낮의 더위는 좀 누그러질 것 같은데요. 윗지방은 또 오늘도 그래도 덥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보내고 나면 이제 슬슬 피로가 밀려올 수 있는 날이지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이라 마음까지 축 처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도 가져보고요. 오늘 하루는 기분 좋은 일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빗길 조심하시고요. 7월에 기분 좋은 첫날 하루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우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예, 마치려니까 목이 메이네요.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우스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늘 뜻밖의 곳에서 찾아오고는 합니다. 단골 카페에 새로 생긴 여름 메뉴를 보며 문득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되죠.

습하고 더운 날씨가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지만 얼음 부딪히는 소리, 달콤한 수박 향기 속에서 이 계절만의 특별한 다정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한여름의 꿀처럼 달콤하고 편안한 쉼표 하나 찍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부산에 비가 오고 있나 봐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비와 관련된 곡을 청해 주시면서 저는 오늘 쉬는 날입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감사히 2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여기도 오늘 약간 흐리기는 한데 비가 오려나? 비가 올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해 보니까 오늘 비 소식은 없네요. 근데 뭔가 계속 습하고 좀 꿉꿉하고 그런 느낌?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 정말 화창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꿉꿉하고 습하고 흐리고 해가 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뭐 언젠간 해가 또쨍 나겠죠. 저 지난 주말에 평창에 다녀왔거든요. 산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왜 하는 거지? 비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날씨 그때는 날씨가 좋았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맞아요. 계속 좀 꿉꿉하고 그러다가 제가 여행 갔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굉장히 아름다웠다. 맞아요. 그겁니다. 저 지금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막 멘트하고 있나요? 주말에는 날씨 좋았는데. 얼른 좀 햇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해가 반짝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시아님께서 다녀가 주셨는데 일단 신청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이시아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셨어요. 듣고 계신가요? 네, 언제나 믿고 듣는 신청곡이죠. 이시아님의 신청곡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좋으네요. 저 주말에 평창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극 F거든요. 네, 극 F예요. 근데 제가 발왕산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살짝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 보면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너무 경이롭고 신비롭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리고 막 흘러나오는 음악이 또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이 좀 저보고 웃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날씨도 좋아서 진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찍는 것마다 다 작품인 거죠. 굉장히 막, 내가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뭐 제가 잘 찍어서라기보단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다웠던 날이다 생각했죠. 네, 그랬습니다. 햄버우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네, 언제나처럼 잘 들어주세요. 아까 보니까 음악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중하세요 햄버우님.

잠깐만요. 저 맞다 맞다. 저 다른 짓 하고 있던 건 아닌데요. 예, 잠깐 그냥 헷갈린 거예요. 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제가 햄버거님께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집중하고 있어요. 루미고구님께서 7월에는 일도 없는 비수기,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셨네요. 저도 일하는 곳이 제가 사는 곳 자체가 이제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같이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농번기라서 없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이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항상 바빴으니까 바쁠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뭐 잠깐 쉬어갈 수도 있죠. 길지 않겠죠. 청해주신 곡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화방에 갑자기 아니 대화방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만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대화방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말을 안 하지만 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 욕하실 생각은 일체 하시면 안 돼요. 조금도. 왜냐면 나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 대화방에 지금 비주맘님께서 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착한 영재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도 컨츄리 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컨츄리. 그리고 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우기님께서 네, 있어요. 그쵸, 우리 있잖아요, 대화방에. 그리고 큐님께서 떡떡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쪼매난 악동님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타일러 킹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햄버거님 집중하시라고요. 아, 일하시는 중이구나.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일하셔야죠. 이게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뭐 취미생활은 잠깐 미뤄두셔도 되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또 한 달을 살고 그런 거니까 네, 일하시는 중이라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떡해요? 제가 다른 분들 또 계시면 불러드려야지 했는데 신청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곡이거든요.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온 걸 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저는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이 노래를 그 들었던 당시에 날씨랑 장소랑 그런 게다 생각이 나요. 학교 옥상이었는데 거기 옥상에 왜 올라가 있어? 저희 무슨 그 수업이 옥상에서 진행한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근데 음악은 어떻게 들었지? 수업 시간인데? 기억이 잘못된 건가? 저 방금 그랬잖아요. 저는 다 기억나요. 날씨하며 장소하며 다 기억나요 했는데 기억이 엉망진창이지 않나요? 수업 시간인데 그거 어떻게 들었지? 뭐야? 아, 근데 같이 듣고 있던 친구도 생각나는데, 지금. 아, 너무, 너무 재밌네. 이상하다. 근데 저이 노래 참 좋아했어요.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근데 그때 들을 때도, 아유, 참, 이 친구 이거 언제 철드나. 어머니도 너밖에 없다고, 이놈의 자식아. 그런 생각 하기는 했었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대화창에 오늘도 구대던님, 네,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착한 영재님, 그, 컨츄리, 네, 나가셨네요. 이제 안 오시는 건가? 네, 그리고 차미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우님께서 저도 있어요 하셨거든요. 우리 와우님도 계시고요. 흑정민님 당연히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꽁치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바쁜 오전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사연과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밤에 내리기 시작했었던 비가 지금은 그쳤네요. 올 때는 창문을 닫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단미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청해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요정님 다녀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단미님. 7월 첫날입니다. 벌써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장마와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에 가을의 맛...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7월 첫날입니다. 벌써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장마와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에 가을을 맞이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 또 한 해가 가겠네요. 잘 읽었죠? 오늘도 봐봐요. 벌써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오마이갓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마이갓이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어제 늦은 밤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다, 7월이 시작됐다, 그 상반기 동안 올해 상반기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가? 맞아, 내가 참 수고가 많았지. 잘 보냈다 하면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연말 인사 같기는 한데 돌이켜보면 저는 올 상반기는 진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좀 겪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올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좀 절망스러웠던 순간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재미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이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장 1시간은 좀 짧고 당장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정님도 함께 해주시겠죠? 요정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달빛사랑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노래 청해주셨습니다. 전해드리고 올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은 우리 비주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는 적지 않으셨고요. 그냥 신청곡만 주셨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들으셨고요.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이제 들을 건데 왜 눈치 보고 있지? 박담미 괜찮아. 틀어도 돼. 네, 저 눈치 보지 않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 몇 곡을 준비를 아직은 못했는데 이제 할 거예요. 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노래 듣고서 마무리 멘트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윤건과 도경수가 함께 불렀어요. 나였으면 들으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현창의 예쁜 문장을 앞에 두고 였습니다.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시죠?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곡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신청곡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하러 왔어요. 이번 주는 더는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그치만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한가득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 동안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또 뭐 화나는 일, 슬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이지가지. 여러분 이지가지 쓰시나요? 저희는 많이 쓰는데 이지가지. 예, 여러 가지 사연들 가지고서 이야기 보따리 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요. 달빛 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반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나갔는데 세웠던 계획들은 다들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뭐 큰 계획은 없었지만 그냥 나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운동은요, 집에서 숨쉬기 운동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거 뭐지? 필라테스가 아니고 요가 잠깐 한 시간 정도 하러 다니는 게 다인 것 같은 느낌? 어쩌다가 한 번씩 또 시장에 걸어 다니는 느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맨날 열심히 해야지 하라는 계획은 없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7월 한 달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미님 사랑스럽게 예쁘게 방송 잘해주셨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같이 박수. 수고하신 단미님께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우리 하늘우스 가족분들도 점심 맛나게 배볼록하게 배통통 튕기면서 잘 먹었다 할 정도로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오후 시간은 시원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비도 온다고 해서 그랬는데 서울은 비도 안 오고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또 지나봐야지 또 비가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햇님이 누가 말하듯이 햇잎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옆에 두 대를 틀어놓고 있는데 하나는 등 쪽에 하나는 조그만한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소리가 윙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우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는 엄정화의 포이즌, 이효리의 10미닛, 그리고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역시 여름 노래입니다. 조정석의 아로와 쿨의 작은 기다림 이어드리면서 친척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드시고 계신가요? 반찬은 무슨 반찬? 오늘 점심은 대체적으로 무슨 반찬을 드실까요? 저는 감자 네 알로다 땡 했어요. 감자 구웠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운 감자를 다 네 알로다가 점심 땡 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반찬 밥 해서 그 겉절이 해놓은 거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겉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겉절이를 했어요. 겉절이 알배기가 조금 커요. 네 통을 사서 겉절이를 했는데 맨손으로 만져서 겉절이를 했더니 손이 얼굴 얼얼합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점심 맛나게 드시고 계시죠? 드신 분도 있고 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늦게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맛난 점심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햄바오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구구단의 그루미로 빅스의 슬라잇 그리고 모모랜드의 웰컴 투 모모랜드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지금쯤이면 아마 다 드셨으리라. 다 드시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배 튕기면서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바오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점심 아주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그리고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한승우의 행복해로, 김성기의 널 떠올리면, 귀현의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비가 적게 내리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부추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비가 다 그친 것 같네요. 조만간 나가서 빗물 받는 통 덮고 와야겠네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추요. 요즘에 그 부추 수확철이죠. 부추 처리기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제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산삼과 같은 부추라고 합니다. 부추는 요즘에 저는 오늘 부추 넣고 겉절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부추 여기저기 넣어도 잘 어울리고 뭐 어디 고명으로 얹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추죠. 저 서울은 이따가 한 4시, 5시쯤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벌써 왔군요. 비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정말로 장마가 지려고 하나 봅니다. 적당히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꽁치님 오늘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7월 한 달 더욱 멋진 달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아연님께서 제이와구의 서든이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에릭 남 치즈가 부르는 Perhaps Love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우리 달빛 언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난 12시 정오에 오셨네요. 반갑고 또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점심으로 간단히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고 고마우신 분께서 주신 컵스프도 먹으니 배가 뿔뚝하네요. 물로만 다 채웠네요. 언니는 점식사 하셨나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오늘 날씨 비가 오네요. 오해는 그치는 것 같던데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얼마나 더울지. 장마도 곧 온다고 하는데 장마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달빛언니 하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연님. 비가 와요. 그쵸? 근데 우리 그런 일 없나요? 저는 이상하게 비 오려고 하면 빨래를 빨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침대 매트 그 해가지고선 세장 빨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럼 비 오거나 비 오려면 꼭 빨래를 빨게 되더라고요. 그건 무슨 심리일까요? 우리 아연님께서 비 피해,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정말로 요즘엔 비가 막 갑자기 막 쏟아붓잖아요. 그쵸?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연님도 비 피해 없고요. 언제나 좋은 날, 언제나 행복한 날, 7월 한 달은 더더욱 사랑이 넘치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아연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장난의 우리 왕호님께서 정은지의 그대란 정원, 이혜진의 미친 소리, 다비치의 사고쳤어요.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사리님. 마트 일찍 다녀왔네요. 덥네요. 많이 덥죠. 점심 간단히 먹으려고 치킨 샌드위치 사왔어요. 사랑님도 맛점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쯤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커피와 함께 거기에 믹스커피 마시면 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너무 맛있겠다. 우리 와우님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시원한 시간, 7월 한 달은 더더욱 멋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노래가 한 곡 더 나갔죠. 윤아의 오르트그름, 태연의 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만나고 참 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꽃처럼 그렇게 마음 깊이 향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꽃이 져도 향기가 남아 다음 해를 기다리게 하듯이 향기 있는 사람의 계절이 지나도 늘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향기 꽃향기처럼 늘 그림이 남아있는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향기를 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네. 도요한이라는 분은 사람입니다. AI가 아닙니다. 도요한 싱글 앨범이죠. 늦은 남부. 그리고 온기라는 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담아낸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 산다라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대신에 AI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노래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 차이점이 하니까요. 도요한은 자기가 직접 불러서 만든 노래입니다. AI 요즘에 AI로다가 노래를 많이 만들고 또 나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전해드리면서 엔딩곡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7월 1일 시작하는 7월달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계획 세워서 꼭 이루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물러갑니다. 제가 아까 마감했다고 인사도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다음 방송은요, 우리 멋지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스타비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시죠?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남겨주시는 거, 그리고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소소한 일상에 행복 찾으시고 평생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일기장을 추억을 다하시면서 흘러온 시간만큼 평온할 줄 아는 지혜도 쌓으시고 큰 기쁨과 설레임이 함께하는 행복한 7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차차차 다음방 이어주시는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열어가시고요. 저 시간에 추천해 주시고

어느새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조용히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들 지금 몇 가지나 이루셨나요? 저는 솔직히 꺼내보기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반기에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후반기에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반기에 품었던 마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꺼내보면서 함께 천천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달빛사랑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곡 아니고요. 추억의 발라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꽃미남님. 네, 덕분에 추억 속의 음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경의 슬픈 초대장, 휘성의 불면증, 김현성의 헤븐 전해드렸어요. 와, 우리 때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막 그 애절함이 막 느껴졌었잖아요. 특히 저는 대학교 때 방송반에서 네, 이 음악들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경일의 슬픈 초대장. 네, 굉장히 그 저희 그 팀원들 사이에선 되게 핫했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0: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On serious music.
1: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오전에 비가 살짝 내렸었는데 마트에 다녀오고 또 부추 수확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바람 약간 맞았다고 컨디션이 나빠지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좀 다운이 됐어요.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꽁치님, 당연히 비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휴식 충분하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100% 네가 예쁘다. 골든타임 골든차일드의 워너비 언타이틀의 책임져 함께했습니다.

늘 그대 연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이 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하울의 사랑, 봉구 꼭 넣어야 해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계속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또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빠뜨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타비님. 내일이 할머니 제삿날이라 마트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타비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피사마님, 조선입합, 태어날 집을 잘못 골랐다. 이승윤, 무얼음치지? 그리고 꾸물이 없습니까? 꾸물? 제가 잘못 읽으니까 알려주셨어요. 꾸물에 밥은 먹었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꾸물꾸물한 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사비님, 저 드디어 3개월 만에 지역 화폐 충전 성공했어요. 요즘 치열해서 못했었거든요. 우리 아저씨도 성공해서 둘이 10만 원 벌었어요. 아이들 7월 학원비에 써야겠습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치열한가요? 저 몰랐습니다. 3개월 만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그렇게 뭔가 현금이 있으면 지역화폐에 충전해서 쓰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소라 신청곡 함께 했고요. 김동률 리플레이, 이정의 순정, 마오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비오는 수요일 오후 2시 방송 모셨네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막 유치원 실습할 곳에 전화드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실습 신청서에 기관장님 직인도장이 필요해서요. 순조롭게 오라고 하셔서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요. 이것도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비 오고 날씨는

흐리지만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따비 언니 하셨어요. 아연님. 네,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꼭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효신 야생화, 성시경 참아, 최유리 외로움이라는 건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입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로스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로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어제 보고 싶었죠? 네, 요즘 요 근래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배탈이 탈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하루 좀 쉬고 우리 흑장미님께서 대신 고생을 하셨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갑자기 당일날 또 방송을 못 한다고 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덕분에 좀 쉬면 쉬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개안해진 것 같아요. 다들 그러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나 많이 안 먹었는데?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네, 비 오는 지역도 있고 또 흐린 지역도 있고 햇빛이 쨍쨍한 지역도 있는데 저희도 아침에 비가 살짝 내리더니 지금 비가 안 오더라고요.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중간 달려왔네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오후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드릴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어제 잘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양마누라. 내곡 리플레이. 수고하고 화이팅!

죄송합니다. 사연과 함께 전화벨이 울리네요. 네, 우리 작은 아드님이 퇴근하신다네요. 저는 모시고 오고, 우리 꽃미남님 곡은 청해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비 오나요? 비안 오나요? 네,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녀왔는데, 모니터에 무지개빛으로 해서, 아주 저를 깜짝 당황하게 했어요. 더위 타나 봅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저좀 보내달라고 지금 쉬하나 봅니다. 불안해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저보다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더 불안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막마님 어젠 체하시고 아프셨다 들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괜찮다가도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변기통을 가끔 잡아요. 오늘은 쉬는 날 집에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수요일이네요. 쉬는 날.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후덥지근하니 많이 덥네요. 집에서는 좀 시원하게 있길 바라면서 시원한 노래로 세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네요. 이쯤에서, 오늘 빠른 템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그룹을 해서 한번 제가 오랜만에, 우리 나스럽게님을, 세븐님을 생각을 해서 지지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오전에 분식점에서 튀김 사와서 엄마랑 나눠 먹었습니다. 곧 저녁 먹어야 할 텐데 배가 안 고파지네요. 저녁은 부추를 이용해서 비빔밥 먹을 것입니다. 양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는 왜 부추

부추를 하면 파절이에 들어가 있는 부추 또 부추전 청양고추 팍팍 넣고 애호박 넣고 부추전이 생각나요. 우리 꽁치님은 저녁에 비안 오나요? 지금 비안 오나요? 아래 지역은? 여기는 햇님이 빵끝이라서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 빈대떡 해 드시는 분들도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비빔밥 여름에는 그냥 뭘 넣고 비벼도 맛있는 비빔밥. 좀 소화가 덜 됐으면 저녁 느지막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더위 조심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신나는 곡으로 올려주셨는데 새곡 듣고 우리 주주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네, 주주님 반갑습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면서 노래 세곡 신청합니다. 매번 잘 듣고요. 힐링하고 시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우로스 가족 여러분, 더위로 인한 질환 다들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땀띠도 조심해야 되고요. 냉방병도 조심해야 되고요. 흔한 거죠. 네,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주주님도 올 여름 더운데, 잘 드시고, 잘 쉬고, 네, 건강 관리 잘하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소곡은 송출이 되어서 다른 곡으로 대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몸은 괜찮으세요? 아프지 마요. 이로가 닭강정 먹고 싶다고 해서요. 저녁을 안 하게 됐어요. 장다 봐왔는데 내일 해야겠어요. 양마님도 맛저녁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해요, 양마님. 닭강정 맛있겠네요. 아이들은 닭강정 하나로 저녁 끼니가 해결되나요? 저희 아이도 닭 먹고 싶다 해서 닭을 뭐 치킨 닭을 해주면 조금 지나서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래요. 여자아이랑 남자아이의 차이인가요? 네, 우리 작은 아이들이 요즘에 깨우지 않아도 6시 반막 7시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께 그 일기에 썼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나 봐요. 왜 이렇게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더라고요. 새가 울어서, 닭이 울어서 잠을 못 자겠대요. 시골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 아시죠? 네, 저는 닭이 울어도 잠만 잘 자는데, 아이들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와우님, 고생, 저녁 안 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전 저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와우님, 닭강정 만나게 되시고,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한번더다녀가주셨습니다. 근데그위로사연이없군요. 네, 7시군요. 7시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감선 올라오면 흑장미님 앞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꽃미남님의 사연. 악마누나, 여기는 아직 비는 안 와요. 요번 주 목요일에는요, 금요일부터 장마라고 했어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번 주면 내일이네요. 이제는 진짜 여름 장마. 그대 이름은 장미? 맞아요. 다음 방송 그대의 이름은 장미,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장마 곧 올 예정입니다. 장마 곧 올 예정. 예정만 아니고 올 거예요. 확정입니다. 태풍만 안 오면 좋겠어요. 그나마 장마는 시산물 피해도 태풍과 있겠지만 그래도 장마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수구 안 막히게 잘 청소도 좀 하시고, 태풍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건물이며 뭐며 할 게 많아요. 단둘이 할 게 너무너무 많고 피해가 되게 커요. 근데 장마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장마 피해 또한 만만치 않으니까 다들 대비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는 좋아하지만 네, 장마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안 좋아합니다.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 주신 거 전해드리고요. 남은 시간 그럼 저의 선곡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 이제 행운의 7이네요. 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면서 네, 한우로스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녁도 꼭꼭 챙겨 드시면서 남은 시간은 이제 저의 선곡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곡이 한 번씩 목소리 들려드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중간중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흑장미님 앞으로 흑장미님과 함께 해요. 마감선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쭉 우리 다음 방송 흑장미님과도 예쁜 사연과 함께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세 곡, 남은 시간을 잔잔한 곡으로 할까, 신나는 곡으로 계속 할까 하다가 중간중간 섞겠습니다.

네, 신나는 그룹으로 해서 네, 듣고 나왔으면 이제 달달한 곡으로 해서 남자, 여자로 해서 여섯 곡을 듣고 이제 슬슬 저는 마무리를 가지고 나올 텐데 우리 효정민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요즘 많이 많이 요즘만 아니라 매일매일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템포로 인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 또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네, 저녁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세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기진맥진했다가 겨우 일어난 늑장이에요. 우리 양마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양마님께서 습관되면 괜찮대요. 습관은 무슨 4시간씩 하다가는 골로 가겠구만. 여튼 우리 양마님 고생 많으셨고요. 신났죠 여러분. 네,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J.I.의 파도 타는 밤 전해드렸습니다. 딱 나이트에서 나올 노래, 롤러장에서 나올 법한 그런 노래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기운이 없어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더니 화장실 들락날락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노래만 계속 나오면 잠시 자리를 비웠구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계속 살살 아프거든요. 자, 노래 두 곡만 더 듣고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이분돌님 뭐하니? 임채민의 회상 준비했고요. 경서의 슈퍼스타 함께 듣고 올게요.

제가 자리를 비우고 왔다 갔다 막 그래서 우리 악마님 방송을 다 못 들었거든요. 선곡표를 방송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아까 전해드리려고 했던 슈퍼스타가 나왔길래 노래를 바꿨어요. 근데 바꾼 노래도 나왔네요. 어떻게 해요? 이미 틀었는데. 근데 우리 악마님 시간에도 아주 초반에 나와서 3시간 넘게 지난 거라 네, 장범준의 몰랐던 그대를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설거지도 좀 해놓고 네, 그러느라고 자리를 그 선곡표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변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진짜 여름입니다. 네, 너무 더워요. 오늘 그 더위도 온도도 높지만 습도도 높아갖고 날씨가 이건 흐린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어플마다 그 날씨가 다 틀려요. 어떤 어플은 비가 온다고 하고 어떤 어플은 흐리다고 하고 되게 웃겨요. 비가 온다고 해서 보면 시간 어느 시간에 비가 오나 보면 없어요. 비가 정말 희한합니다. 더워요. 더워. 날씨가 너무 쩔어요. 그쵸? 내가 날씨에 쩔겠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더울 때 진짜 찜통 같은 더위에 더 힘들죠. 쉬엄쉬엄 일하세요. 집에 있는 사람도 지치는데 밖에서 그렇게 배달일 하면 얼마 힘들겠어요. 우리 꽃미남님도 힘들 것 같고 우리 선추님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힘들 때는 네,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블레스의 넌 나의 마지막 낭만이었어, 김나경의 넌 나를 사랑한 적 있니, 그리고 비던의 6월의 날씨 세 곡 신청곡으로 준비해드립니다.

모든 게 변해가 이도시도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 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후회로 얼룩진 넋두리만 늘어가 그래도 한 번은 죽을 만큼 사랑했던 때가 누군가를 미칠 만큼 사랑했던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사는 동안 우리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자. 함께했던 날이 흠이 있도록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네.

다음 신청곡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노래를 30분을 찾았어요. 30분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곡이었고 노래 이게 제목을 저렇게 치니까 안 나와서 뭐지? 하고 계속 찾다가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네, 이게 넌 혼자가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영어로 등록되어 있나봐요, 벅스에. 벅스에, 다시. 벅스에 검색을 하니까, 예, You're not alone 이라고 쳐야 나옵니다. 한글로 치면 안 나온다고요. 찾는데 얼마나 힘든데. 안녕하세요, 이재훈님. 부산은 비가 줄기차게 오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바람이 셉니다. 나 진짜 부산 가서 살고 싶다. 너무 더워서 죽을 건데요. 기운이 한 개도 없어요. 기운이 지금. 너무 더워서 이게 습하고 더우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장마의 전주곡이겠지요. 저녁 준비하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녁은 부대찌개 하시면서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점심을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이 도시락이 찌개랑 같이 오는 거라 찌개를 순두부로 시켰거든요. 그냥 도시락만 먹었는데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더니 어지러 죽겠어요. 그래요. 그 순두부는 그냥 남아있어서 또 어제 끓인 김치찌개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네, 수민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밥 조금 이따 그냥 방송 끝날 때쯤 주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때쯤 돼야 우리 막내 아이도 올 것 같아요. 어제 블루투스를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그게 버스 정류장 저쪽 그 종착지에 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종착지까지 가갖고 9시나 돼야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지가지 합니다. 그래도 그 비싼 거라 샥즈라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돌림께서 그러셨어요. 기어서라도 갔다 와야 된다고.

어쨌든 우리 필사님께서 청해 주셨던 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다음엔 영어로 적어주세요.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네요. 간혹 보면 우리 꽁치님이랑 저랑 컨디션이 비슷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요새 계속 그러네요. 방송이 너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집안일도 병행해야 되는데 기운이 너무 딸립니다. 더워서 더 그러겠죠. 저 이 더울 때는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더 그래요. 진짜 너무 제가 아까 우리 인연이한테 전화해서 방송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막 웃으면서 언니 죽겠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네,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저녁밥을 먹었는데 그 뒤에 포만감 때문에

간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과자, 냉면 등등 적당하게 사놓았습니다. 좋네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그 과자 사다 놓은 거, 저는 먹는 과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많이도 먹지도 않고 어쩌다 하나 먹는데, 짭짤한 걸 좋아해서 치토스나 막 이런 거. 어제 또 편의점에서 2+1 하길래 제가 며칠 전에 오징어를 사다 놨거든요. 그 버터 오징어. 또 제가 뜯어먹으면 우리 강아지가 달라고 그래서 강아지 반, 저 반. 그거 먹고 어제 그 방송하면서 또 뭐 먹었지? 네, 망고 복숭아 두 개 먹어서 작아요. 자두만 해서. 그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힘들 때는 좀 쉬어야 해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태양의 곡과 엑소, 더 보이즈의 곡, 네,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 들으시고 CM 듣고 네, 그리고 올게요.

0: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들으셨어요.
1: 네가 좋아하던
0: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오늘 9시부터는 네, 불러니 일이 생기셔서 네, 오늘은 인연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신청 앞으로 1시간 더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신청곡 마감했고 두 분의 신청곡이 남아있어서 노래 네, 세 곡만 더 듣고 다음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승윤 앨범의 곡들이 다양하긴 한데 잔잔한 곡들은 이승윤 목소리를 더 잔잔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수인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언제나 우아한 또또 뮤직, 장미바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 오늘도 빡신 하루를 보내고 계신 장미 누나 안녕하세요. 첫날부터 비 맞으며 근무했더니 멀쩡하던 핸드폰이 점심시간 이후로 마탱이가 가버려서 퇴근하자마자 삼성 서비스 센터 다녀오는 길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삼성 센터 갔다 왔는데 센터들이 다 너무 좋던데요. 네, 되게 오랜만에 갔더니 와,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정상 작동 중이고 엔지니어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순간 반해버릴 뻔했네요. 그죠? 되게 친절하죠. 특히 여성분이 그 기계 만지고 있는 거 너무 멋있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저녁 한술 뜨면서 사연 난 호다닥 다녀갑니다. 왜 또 대충 먹어요? 맛있는 고기 먹어야지. 첫날부터 비 맞으면서 고생했는데. 네.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매일 힘든 또또 누나의 의문의 힐링, 강제 여행을 위해 오늘도 파티원 모집합니다 하시면서 100명 중에 1명 우리 수인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안녕의 옛생각, 공기남의 인생.

인셉션, 이제 장마, 이제 제주는 장마 시작이죠. 비가 계속 한동안은 또 올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비 많이 오는 동네. 네, 앞으로 좀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또 여기 너무 더운 윗동네에 있는 저는 제주가 그립습니다. 고팀장님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팀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전해드리고 저는 네, 수인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유리 넘어 머물러 누운 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난 나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올 마성의 섹시한 장면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 더운 날 큰 아이가 태어난 날이 옵니다. 우리 아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13일 남았어요. 이번 주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서 미역국은 안 먹겠다고 해서 아침에 케이크 챙겨주고 저녁은 먹고 싶다는 거 시켜주고 저는 옆지기와 치맥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생일이 시험 다 끝나고 그 다음 주라 그래도 미역국은 안 먹겠대요. 본인들도 이제 지겨운 거지. 나도 지겨운데. 특히 여름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마시면 더 좋아서 간혹 먹기도 하는데 여름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장마도 오고 많이 더워지겠죠? 나는 아직 그 자리에 한 걸음도 멀리 가지. 우리 모두 잘 이겨내보아요. 잘 듣겠습니다. 자키님의 선곡으로 하시면서 우리 나연님 시원한 치맥 좋죠?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나서 우유를 먹지 말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어서 그런지 네, 어제보다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굶어야겠어요. 뭐 정 안 되면 누룽지를 좀 끓여 먹던지. 우유로 먹으면 안 됐었는데 먹어갖고. 자, 우리 나연님을 위해서 제가 선곡한 곡은 루시의 전체 관람가. 이건 좀 빠른 곡이고 두 곡은 발라드로 준비했어요. 조장혁의 물안개, 이용기의 서쪽 하늘까지 듣고 저는 마지막 인사 선곡 들고 올게요.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일은 저 진짜로 하루 종일 잘 거예요. 진짜 방송국에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저 없어요. 저 전화 무음을 해놓고 아무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다 무시할 거예요. 카톡도 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엔 올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잠깐 보이고 잘 거예요. 안 일어날 순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먹고 나서 잘 거예요. 깨고 또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그래서 우리 나야님 나야도요. 나야 것만 켜놓을게요. 하루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 인연이 오실 시간이 됐네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과 필름 사운드의 곡, 에이드인의 손에 그린 하트, 하음의 오늘 하루도 선물이에요. 늘 선물 같은 하루를 하늘호수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갑니다. 금요일 방송이 있는데 몇 시에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어쨌든 금요일날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의 첫 페이지를 함께 펼쳐볼 시간이네요. 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 권의 책이라면 오늘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될까 하고 말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설레이는 첫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한 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미처 웃지 못했던 날이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은 생각보다 긴 문장이고 조금 늦게 피어난 꽃 또한 결국은 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이니까 말입니다.

7월은 뜨거운 햇살을 품고 차차 오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빠른 하루 속에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네, 이 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 또 따뜻한 이야기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함께하는 곳. 여기는 하늘어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7월 1일, 네, 첫날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살짝 왔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도움방송. 네, 11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뮤직 큐.

도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 세이레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있나요? 이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은 7월의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하셨나요? 네, 풍경지기 이니님 오늘도 오셨군요. 그러게요. 오늘은 원래 편성표에 없었는데 제가 살짝 쿵 왔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부산은 종일 줄기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거리는 깨끗한데 야경을 볼 수가 없어 아쉬웠던 하루. 네, 오늘은 마음속에 보이는 하늘 호수의 야경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뭐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우린 오늘 볼 수 있는 야경도 보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흐린 날은 또 우리 하늘 호수가에 쫑쫑쫑 앉아서 멋진 야경을 그 풍경을 마주하며 음악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겐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네, 오늘도 감사히 2시간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신청하신 곡은요, B1A4의 스마일 마스크, 안신의 이별 여행,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네, 신청을 해주셨는데,

B1A4의 곡을 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웃을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네, 들으면서 그냥 까딱까딱 신났어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할게요. 어떤 노래요?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곡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까지 그리고요 예전에 사랑 플러스 그리고 박정현 씨의 PS I Love You 세곡 청해 주셨는데 박혜원의 가수님이 박정현 가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요 원곡 신청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시고요 파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보냈나요? 네, 어떤 하루를 보냈던 한 해로 소화 마무리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0: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1: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0: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꼼. 네, 26년 후반 7월의 첫날 예정이 없던 도움 방송. 네, 우리 누나는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잘 보내고 왔죠. 그래요. 첫날이라는 거 별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가짐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사랑이 되어가는.
0: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비 맞으며 근무를 했더니 몸땡이가 시무룩 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제주에 비가 온다는 예보는 들었는데 정말 비가 왔네요. 네,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0: 아직 뭐 확실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예보가.
1: 작은 추억 언제까지.
0: 네, 오픈 일자에 맞추려고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픈 후에도 고난이 계속 찾아올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네, 늦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장마가 예년보다는 늦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또 장마하면 비 피해가 생각이 나니까 아무쪼록 뭐 주말에는 비가 좀 많이들 올 것 같긴 한데 비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 스위트님 그래요. 비 오는 와중에 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우로스에서 힐링 많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도 파이팅, 7월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은요. 백아연 씨의 들어봐, 새봄에, 잘자, 사랑해, 안예슬의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네, 세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배고파서 연 건지 시원한 공기 쐬려고 연 건지 가끔은 냉장고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웃는 일이 하나 더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우로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어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애니님 안녕하세요. 여름밤 치고는 캄캄한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시간쯤이면 아주 캄캄하죠. 그쵸? 네, 8시 15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좀 화냈을래나? 흐려서 그렇죠. 그쵸? 네, 엄마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샤워할 때 수건 챙기라고 말을 큰 소리로 여러 번을 말을 했어요. 잘 못 들으셔서 네,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거야. 네, 그래서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가만히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포근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 우리 꽁치님도 답답하실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기로 해요. 여름에 더운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늘호수 방송을 들으면서 네, 힐링 타임 가져볼까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로켓 펀치, 링링, 허영지, LOVE, 네, 멜로디데이의 Kiss on the Lips.

네, 제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와, 언니 지금 저 신청곡 봤다가 소름 돋았어요. 왜요? 네, 김건모 신곡이 글쎄 나왔네요. 너무 고맙네요. 왜 갑자기 힐링이 될까요? 오늘도 잘 들어요. 이제 아이 시험 기간이라 헤드셋으로 조용히 듣겠습니다. 전부 다 주고 싶어. 네, 김건모 씨를 좋아하나 보죠, 뭐. 노래를 기다렸나 보죠. 나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된다면 그래요. 뭐 좋은 거죠, 뭐. 그렇죠? 네, 이제 아이 시험 기간이라서 아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군요. 그래요. 아무튼 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따끈따끈한 곡 혁장민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무얼 훔칠까요? 네, 김건모 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훔쳐서 어딜 가지? 서인국의 날 채워준 사람, 한 사람. 네, 그분인가 봐요. 네, 저 또한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자리 하시고요. 마무리 잘하고 잘 자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또 어른이 되고 나서는 가끔 어린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시간을 멈추고 싶어. 네, 결국 사람은 지금 없는 시간을 그리워하며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네, 편성표에 없었던 오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음악은 끝나도 그 멜로디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 듯.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미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많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9시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포시 네,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7월이에요. 와, 이제 2026년도가 7월이 되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여름 시작인데 말이죠. 어느 쪽에서는 지진 때문에 고생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무더위 때문에 찜통 더위 뭐 42도?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4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처럼 가뭄 때문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올 여름은 참 이상 기온들이 참 많은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축구가 이겼으면 축구 열기까지 더해서 와 너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선선했고 했는데 7월부터는 이제 6일날인가요? 6일하고 목요일날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장마 시작인데요. 우리 이니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우로스 청취자분들도요.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이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누르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하시면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예, 선물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7월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요번 주 아니면 장마 걱정이 됩니다. 7월 8월 잘 버텨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 장마 걱정되죠. 특히 배달하는 분들은 더더욱 우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를 맞으면서 또 너무 천천히 가면 또 고객님들이 항의 전화가 올 테니까 또 어느 선 뭐 다치지 않을 만큼은 달려야 되겠죠.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진짜 장마 비, 눈 이럴 때 진짜 걱정되긴 해요. 요즘 몸도 좀 안 좋다고 일찍 퇴근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비 소식이 있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나기 소식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 일 없이 다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나쁘지 않다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요.

이 기분 쭉 이어서 7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쭉 갔으면 좋겠네요. 김복경이 부르는 별의 요람, 우희경의 한 사람 바로 너야, 대건이 부르는 취김에 하는 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야식으로 냉면을 삶아 먹어야겠네요. 시원하고 조용하기도 해서 야식 챙겨 먹기에 좋네요. 즐거운 밤 시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아, 오늘은 냉면이에요? 와, 저도 진짜 냉면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냉면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직, 냉면을 봄하고 겨울에 좀 먹고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냉면 먹어야겠죠? 냉면 먹고 나면 속이 엄청 차가워서 춥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속이 막 너무 시원하다 못해, 속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 예, 좀그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냉면 먹다 보면은 막 닭살 올라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예, 꽁치님 맛있게 드시고요. 신현우의 영희야, 정피티의 착한 이별은 없어, 피아노맨의 영화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탈 없이 잘 보내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예, 경서의 음성입니다. 슈퍼스타 선미의 노래 열이 올라요 라는 곡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1분 가리키고 있고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언니 제가 바로 질렀습니다. 아까 대화방에서 외장하드 사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드디어 질렀어요. 삼성걸로 2테라짜리로 샀습니다. 5개월 무이자 환불하고요.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20만원 넘어가는데 노트북을 새로 사라는 룸메 언니의 말에 고민하다가 외장하드 2테라 삼성걸로 정착했습니다. 내일 온대요. 거기로 문서랑 파일들을 옮겨놓고 LG 서비스 센터 가서 노트북 밀어달라고 하려고요. 제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밀면 속도가 좀 빨라질까 해서요. 그래도 노트북 사는 것보다는 돈이 적어서 나은 것 같긴 해요.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언니는 컴퓨터 잘 되시나요? 오래오래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니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제 컴퓨터는 예 저보다 더 쌩쌩하고요. 그래요. 잘 사용하시고요. 2테라짜리라 이제 조금 걱정은 좀 덜하겠어요. 용량 빨리 찰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금방 차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쌩쌩한 제 컴퓨터. 예.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아이오 아이의 노래 갑자기.

하트네 음성입니다. 손에 그린 하트 그리고 해화동소년이 부르죠. 치중 진담. 예. 예, 어떤 분 들으시라고 예, 준비해봤어요. 해화동소년이 부르는 치중 진담. 갑자기?

저도 왜 이래요. 잘 나가다가 라면 이야기 나오면 먹고 싶어지는데 햄버거 얘기 나오면 먹고 싶어지는데 나 참아야 되는데 안 돼. 예, 신청난의 철님 다녀가셨어요. 예, 쿤의 너의 집 앞에서 2P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2PM이 아니라 2AM이죠. 예, 2A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안재욱의 Forever 이렇게 세 곡 담아 주셨어요. 예,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잘못된 정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해 두세요. 2PM이 아니고 2AM. 전화 받지 않는 너에게가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소맥으로 예, 오늘도 함께 합니다. 마오님 듣고 계시죠? 오늘도 소맥이래요.

언책방의 노래입니다. 그 여름밤 공기. 오늘 밤 공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계신 곳, 그곳의 공기는 어때요? 좋아요? 대화방 공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공기는 어떤가요? 제리님 선물 고맙습니다.

0: 잊혀짐은 결국 진실을 위한 여백이었다. 그래 생선대가리 이제야 네 마음이.
1: 예, 저희 방 스태프니 아님 백아연이 부릅니다. 들어봐. 터보의 그랬나봐 두 곡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끝나는 시간에 웬 댄스곡? 끝날 때 시원하게 한번 달려볼까요? 채연입니다. 사랑 느낌 서해의 여름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 눈물이 찔끔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다녔습니다.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 눈가에 주름이 싹 없어지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다녔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흐드루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정체전선이 남하에서 내륙의 장맛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신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내륙의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아직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많은 지역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 가까이 예상이 되고요. 내릴 때는 돌풍과 우박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제주는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 속 안개가 깊게 끼어 있습니다.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고요. 강원 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크게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청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보입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예, 오늘도 꽁치님이 가장 먼저 다녀가 주셨네요. 멜로디데이의 다 너로 보인다, 베이지 마주보다 천단비 기억만이라도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선풍기를 틀고 있으니까 서늘하네요. 오늘부터는 감자를 안 찌고 계란만 찌고 있어요. 제 몫의 계란도 하나 쪄서 이따가 냉면 삶아 먹을 때 넣어서 먹으려 합니다. 터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아침 시간 보내세요. 예, 오늘도 반갑게 찾아와 주셨네요. 아침엔 생각보다 선선하죠. 예,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다고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날씨 오래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자 대신 계란 삶아두고 이따 냉면에 하나 올려드실 생각했다니, 예, 벌써부터 여름 한끼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고 오후에는 뭐 소나기예보도 있다고 하니까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더 반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꽁치님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기니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틀 동안 어찌나 한우로수 방송 듣고 싶던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종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어제 아들 외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여기저기 아프셔서 저희 집에도 못 오시고 해서 다녀왔는데 몸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심장에 혈관 막혀 수술 잡혔다고 하네요. 세 번째 수술. 수술도 예, 자주 하면 좋은 건 아닌데 폐, 심장, 풍풍 등등 아프세요. 이러다 몇 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네요. SD 워너비의 아버지 구두 부천 산다에 사랑합니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방송 못 들어서 많이 허전하셨군요. 오늘 예,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다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뵙고 오셨군요. 예전처럼 자주 오가기 어려울 만큼 몸이 많이 약해진 모습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예, 다음 주 또 심장 수술 앞두고 계시다니 가족분들 걱정도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예, 그 스텐스 수술 그건가요? 저희 어머니도 두세 번 하셨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또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씩 건강 되찾으시길 함께 바라는 마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술 잘 되길 저도 응원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악농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2020년 미나의 전화받아 채연의 위험한 연출 정해주셨어요. 하리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이런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없던 시기라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왔던 친구라 되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루미님 엊그제 사고 이후로 몸이 괜찮은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교통사고라는 게 뭐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몸 상태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벌써 목요일이라 이제 슬슬 피로도 쌓일 시기인데요.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여유 갖고요. 안전은 하길 바랍니다. 오후에 뭐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요. 빗길 대비하고요. 무사히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크러쉬 뷰티풀 밴 안갯길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밤새 안녕하셨나요? 1호 방금 나갔어요. 밤샜는데 얼굴이 너무 쌩쌩해요. 역시 젊음이 좋네요. 부럽다. 방송 감사하고 좋은 날 보내세요 토보님. 네, 저는 밤새 안녕했습니다. 시험 기간인 큰애가 이제 막 나갔군요. 등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네요.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얼굴이 쌩쌩하다니. 역시 젊음은 부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저희 옛날에 그 PC통신 막 한참 유행할 때 막 이틀 밤, 막 3일 밤 새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쌩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와우님도 같이 밤 샌 건 아니시겠죠? 혹시나 그러셨다면 틈틈이 잘 쉬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웃을 일 많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후에 소라기 예보 있으니까 혹시 외출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노래 원곡이 누구였더라? 엄청 오래된 곡인데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곡인데 누구 노래인지 생각이 안 나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스텔라 엘로라이의 다시 그대 곁에, 도요한의 늦은 안부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은 아침부터 응급상황이 생겨 이제야 잠깐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응급상황은 연차를 떠나서 스무스하게 넘기나 넘기나지 끝나고 나면 힘든 건 매한가지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 잘 쉬고 왔는데 출근하자마자 응급상황 생겨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야 예, 한숨 돌릴 시간 생겼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고 나면 안도감보다 먼저 피로가 밀려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잠깐의 여유만큼은 예, 우리 방송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면 좋겠어요. 오늘 무사히 하루 잘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더운 날씨와 소나기 여부도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안전도 꼭 챙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